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되는데 이 캠비 면접표고 우수심이 되게 다 면접표는 그래야.
0: So earlier the Ken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다 그죠? 딱 그도 숙제식을 넣는 거 말해. 숙제식을 넣으셨나? 꾸지 수도 있고 해. 왜 되게 안 돼? 꾸지 수도 있고 해. 이해 들어요?

0: 간다 있는 던지 다 간다도 잠배로 쇼고래 다 간다 비 쇼지 파도 치면 다 데려야 가서 취주자야 양지 너디 되는 이나 사이드 주스만 하면서 차차로 쏴라고 뒤에 되는 이나 탐지 캠벌로 차차로 쏴라고 어 던지기 최제 거진 전주 무시 최제 더 투지시라 유두자네 빼지 사다 쓰면 되네 유자도 쓰면 다 어떤 땡거 뱉는 듯이 너디 되는 이자 쓰는 다음 사 천수저 중면도 제디 나한테 난저 패지 디메다 융숨 능중입니다. 융숨 능중세 대디 에 까르자 팡당에 나라 디 최제 치수 전부 치수도 생 재미 있는 누가 저기 선진 거래 누가 야가면 이미 저 있는 전에 저런 식이다 디 까르자 팡당에 나라 에니 디 도스 전부 치수도 생 재미 있어 도스 다 디입니다. 신이 지도 최제 캐버래 누가
1: in Tibet there was a tradition to choose specific objects for one's paying homage by the translators at the beginning of a text that is being translated, and there was the tradition was established through a decree issued by one of the Tibetan monarchs, so that there is some kind of a standard convention which would assist the reader to immediately identify which of the three scriptural collections the textbook belonged to, whether it is an Abhidhamma class, or whether it's a Sutra class, or whether it's a Vinaya class. So if the text belonged to Abhidhamma class, then which is the knowledge class, then the homage was paid to Manjushri, who's seen as the embodiment of knowledge and wisdom. And if the text belongs to the Sutra collection, then the homage was paid to Buddhas and all the Buddhasattvas. And if the text belongs to the monastic discipline and ethics, then the homage was paid to the omniscient mind of the Buddha. So through this kind of standard convention being established, it was easy to identify which text belongs to which. And perhaps one of the reasons may be that the monarchs were too busy, they had no time, and so they wanted to find a way of easily identifying which text belongs to what class of the scriptural collections. Having said that, among the monarchs, there were some very learned monarchs. For example, the King Tisong Desen is considered to be the author of a highly complex and sophisticated commentary on the three classes of the Perfectional Wisdom Sutras.
0: Bumjin Nanjum, Bumjin Nanjum. Yumsum Nanjum, Dandasan and Zavins. Bumjin Nanjum, Sadibra.
1: So this is a commentary on the 100,000.
0: Bumjin Nanjum.
1: This is a commentary on the 100,000 verses of on Perfectional Wisdom, which, as Tsongkhapa accurately identified, as listed in one of the catalogs, very ancient catalogs, as being composed by the monarch Tisong Desen. So there were monarchs who were very learned.
0: That is Pambu Chi Kos. Pamda Moyadi, as a Pambu She Musi, Liu She Yasi, and this is Song Yun Dua. That is Pamda Moyadi. 자, 들으셔. 가서 우리. 자, 취해를 타임 없이 해준다. 그래, 당근에 막 밤잠면이 유리잖아. 아니, 고마하다. 밤, 밤부를 나눠라. 쇼를 갖다 먹는지야, 준비. 근데 배지 쇼를 갖다 유수장을 밤부직 쓰이나? 저도 밤부직 샤드야래. 밤부지나 맨날 이래. 나 쇼를 갖다 숨겼을 때는 그냥 밤부지야, 안으로. 나 안 돼도 쇼를 갖다 유수장을 밤부직 쓰이베. 밤부. 나 밤부 담보하는. 밤부직. 되는 거죠. 저장 밤부디 밤, 밤잠면이야, 돼. 다 댄줄로 태무셨는다냐 로자렌제 산다디 반부딩 고데 미구요 시디 반부 셴머시스 리우스르디 슈슈데 태무도와 엔 리우드 자오소스 리우 탐보 리우니버스 노자네 리우 셴야 따스 나스무도와 제네다 어 디안다 반부지 쇼로가 니슈잔나 반부지 지베다 반부 어 반부 탐보스네면도 반부디는 반부직송 임바레
1: And then in the Tibetan text, immediately after the